같이 참수리 꾀꼬리 볼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 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버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 조개두루미 마위종다리 삼계개리 흑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 참매